주로 하지 않으면 돼. 나 단단 고래샤 이랏띵 카라오켄 아이 우리카라 지문 아이 나 운춘이 요때나 이런 나무로 이라리 타노시쿠 진세 쓰고세르 루심 아이사야르 무토우시가 아이 운주나야 오늘 마하잔 루시가 찬네루 이미지 무쪼비가 나와야나 디치나 이오니야 간지라란시가 아 우리니야시가 나 考えよう、体験のしようやがやるや、思うやびん。はい、あんしはまたおまんじ。棒がつる参加、仕組み総理よ、セリヨーコ。